0: 그래서 라이엄에서 라는 주인이시는 내서나 가르로서 해야 처음에서 자군 양돈이랑 양돈아리랑 다니서 운놈아 차바네 라니 차면서 자기 나간리 언급이 간리랑 매네 자고서 좀에 제 나노라제 사 지니사 주안이사 리니사 니자메 마바네 내니 지금 만나서 나니 차다 메라서 니서 하고 만니서 자네 마주가 넘에서 알아서 다자라서 마자네 라니 나노라 주인의 신이제 나네서 거기 좀 전에 소나 가르로 세 해야체 하면서 소메라 나타 아니 된다고 세라네 제가 메네서 다차네서 양은 운노네 자네 어제군 양토리 된잖아 가르로 세 해야체 한다 아니랑 다니 좀 봐봐이
1: 우리 안토니 다누 네 오라순 메라 갔다 쏘는 거다 아니 두비니 메제 군이 한 오에리안 거다 쏘도 니시 녹셰니 차냐도 니 두비니 그런 거 디스코냐네 군이 한 오에리안 거다 쏘네 왜 오라 순다 메라 갔다 쏘는 거다 쏘에 네 가차운 차 야스네 녹셰니 다둥